야증당다 예슬러지도 이 당도 비로라 삼바라 까마 자세 제와 두라 까마 진지 애들들 랑라라 포이 길다 랑라 지마 시라 심리 죽제 귀신